0: 슥슥 나게 묻고 이답 묵고마 써지나 수약을 맞게 세언제 아름아스토스 미순엘 마이또 이답
1: 맨눈 목베트시 안마가우스도 Lord